0: 알았어. 아코츠리 뿌에
1: 나왔어.
0: 아코츠리 뿌에
1: 이와에
0: 아코츠리 뿌에
1: 이카푸
0: 알레.
2: Come on, listen.
0: 아코츠리 뿌에
1: 나왔어.
0: 아코츠리 뿌에